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전성습금평문화사상학습관철특별연수반이장춘에서개최됐습니다珲春에서장기간호보험으로생활능력상실인들에게민생의울타리를구축해주고있습니다전성습금평문화사상학습관철특별연수반이장춘에서개최됐습니다성당의상무위원이며선전부부장인조로보가개강식에출석해특별강의를했습니다특별강의는정확한지적관수립과실천학습교육을둘러싸고습금평문화사상을깊이학습하고도시문화건설을가강하는것을출발점으로15호시기문화건설의정치적요구에맞춰고품질문화건설로고품질발전에부응하는사업에대해안배포지했습니다또한의료발전경험을깊이학습하고정확한일을할뿐만아니라정확한방식으로일을처리하고방향과방법을잘파악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도시문화건설을둘러싸고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문화금맥을계승전승하고문화유산보호및수선체계를튼튼히구축해도시문화자신감의깊이를키우고역사건축물의시대적새의생명을불어넣어야합니다깊이와활력을겸비하고식별도와공감력을겸비하며향심력과전파력을겸비한도시형상을구축해야합니다무명건설로도시품격을향상시키고질의온도를보여주며문화자양으로정신생활을풍부히하고인문소양을높여야합니다문화분응을심화확대하고특색문화자원의산업화전환을가속화하며문화관광융합업태의차별화발전을추진하고문화가실체에분응하는다원화경로를확장시켜야합니다한사람이장애를입으면온가족의삶이흔들립니다장기간호보험의실시는혼주시도시향진종업원들에게따뜻한보장을선사하고있습니다珲春시는2019년9월에장기간호보험시점사업을가동하고2020년9월에국가장기간호보험시점도시에납입되어길림성에서가장먼저해당시점사업을추진한7개총괄구역중에하나이자연변주에서유일하게이시점사업을전개하는지역으로됐습니다목전까지전시도시향진종업원장기간호보험가입자는5만6천명에달하며지정간호기구는7곳으로서루게로167명의보험가입종업원에게간호부담373만5천원을경감시켜줬습니다수요가있는군체에게정밀하게혜택을주고서珲春시도시향진종업원장기간호보험은2년마다평가를진행하며생활능력상실판정을거쳐중증중도생활능력상실기준에6개월이상도달되는인원이지정된간호봉사기구에서발생한생활간호비용의료간호비용병상사용료위생재료및생활용품비용은보험기금지급범위에포함됩니다다음단계珲春시에서는다층차의료보장체계를완벽화하고재택간호봉사모식을추진하며간호봉사능력을확장하고간호봉사대우를장대시켜중도생활능력상실인의재택간호난제를해결하고량질의봉사자원을기층에내려보냄으로써기층군중들의다양하고다차원적인간호봉사수요를만족시키게됩니다이와함께장기효과감독관리기제를건립하고평가기준집행상황을정기적으로검사해보험기금이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행되도록확보할방침입니다길림클라우드학교지혜교육플랫폼이시운영되면서珲春시준화진에서는시공간의제약을허물고성내여러명문학교의량질수업과선진교수방식을지역학교에도입해디지털분응으로교학의새생태를활성화함으로써학생들이량질의교육자원을공유하는데조력하고있습니다일전길림이성텔레비전길림뉴스룸보도에서는珲春시준화진학교길림클라우드학교자원충분히이용교학의새생태활성화를제목으로보도를진행했습니다길림성교육청에서총괄건설하는지혜교육핵심공정으로서길림클라우드학교는올해3월에시운행을시작했습니다이플랫폼에는동북사범대학부속학교를비롯한성내20여개최고중소학교의명교사자원과정품과정이집결됐습니다珲春시준화진학교교사와학생들은클릭한번으로플랫폼에접속해명문학교동시수업에실시간으로접속하고정품미니과당을주문시청할수있으며권위성적인시험지와수업자료를받을수있습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의 강대한 지지에 힘입어 준하진 학교에서는 사위 지지 주제 항목식 수업을 깊이 있게 심화하고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을 수업 준비, 수업, 학습 평가의 전 과정에 깊이 융합시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현대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전국 무명도시 건설 창구 공무례의 전문 양성을 개최해 정무 봉사 창구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하고 일선 사업일꾼들의 무명 소양과 봉사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하게 추동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정무 창구 이미지 형성, 업무 태도 요구, 정무 선전은 풍모 발현, 창구 봉사 소통 4대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됐습니다. 양성은 리론 강의, 시범 교수, 상황 모의 등 방식으로 용모와 복장, 언행과 몸가짐, 접대 규범, 소통 기계와 봉사 금기를 체계적으로 강의해 양성 참가자들이 직관적으로 레이 표준을 장악하고 실제 조상 능력을 절실히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담당계 훈천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제때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공무 레이가 창구 봉사 전반 과정에 융합되도록 추진해 규범화된 봉사와 우량한 작품으로 정무 봉사의 무명 창구를 빛냄으로써 훈천시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근한 시기 훈천시에서 주거 환경 정돈과 공공 질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화돼서 전반적인 면모가 효과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구역에는 애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안전과 도시 외관 환경에 영향을 주어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단점으로 됐습니다. 일부 소구역의 앞뒤 공터와 레저 광장 등 구역에는 여전히 일부 애견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관리 통제가 결핍하면 애견 간의 싸움, 이물질을 잘못 먹거나 심지어 잃어버릴 위험만 증가됩니다. 개별적인 견주들에게는 애견이 온순하다며 목줄 사용을 거부하는 요행 심리가 있는데 이는 공공장소의 안전 최저선을 홀시하고 반려동물의 생명에 대한 수호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범한 양견 주민들에게 외출해 강아지를 산책할 때 반드시 길이가 적합한 목줄을 사용하고 주동적으로 노인 임산부 및 아동 등 특수 군체를 피면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광범한 시민들이 서로 감독하면서 손잡고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공동으로 건설할 것을 희망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전성습금평문화사상학습관철특별연수반이장춘에서개최됐습니다珲春에서장기간호보험으로생활능력상실인들에게민생의울타리를구축해주고있습니다전성습금평문화사상학습관철특별연수반이장춘에서개최됐습니다성당의상무위원이며선전부부장인조로보가개강식에출석해특별강의를했습니다특별강의는정확한지적관수립과실전학습교육을둘러싸고습금평문화사상을깊이학습하고도시문화건설을가강하는것을출발점으로15호시기문화건설의정치적요구에맞춰고품질문화건설로고품질발전에분응하는사업에대해안배포지했습니다또한의료발전경험을깊이학습하고정확한일을할뿐만아니라정확한방식으로일을처리하고방향과방법을잘파악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도시문화건설을둘러싸고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문화금맥을계승전승하고문화유산보호및수선체계를튼튼히구축해도시문화자신감의깊이를키우고역사건축물의시대적새생명을불어넣어야합니다깊이와활력을겸비하고식별도와공감력을겸비하며향심력과전파력을겸비한도시형상을구축해야합니다무명건설로도시품격을향상시키고지리온도를보여주며문화자양으로정신생활을풍부히하고인문소양을높여야합니다문화분응을심화확대하고특색문화자원의산업화전환을가속화하며문화관광융합업태의차별화발전을추진하고문화가실체에분응하는다원화경로를확장시켜야합니다한사람이장애를입으면온가족의삶이흔들립니다장기간호보험의실시는혼초시도시향진종업원들에게따뜻한보장을선사하고있습니다珲春시는2019년9월에장기간호보험시점사업을가동하고2020년9월에국가장기간호보험시점도시에납입되어길림성에서가장먼저해당시점사업을추진한7개총괄구역중에하나이자연변주에서유일하게이시점사업을전개하는지역으로됐습니다목전까지전시도시향진종업원장기간호보험가입자는5만6천명에달하며지정간호기구는7곳으로서루게로167명의보험가입종업원에게간호부담373만5천원을경감시켜줬습니다수요가있는군체에게정밀하게혜택을주고서珲春시도시향진종업원장기간호보험은2년마다평가를진행하며생활능력상실판정을거쳐중증중도생활능력상실기준에6개월이상도달되는인원이지정된간호봉사기구에서발생한생활간호비용의료간호비용병상사용료위생재료및생활용품비용은보험기금지급범위에포함됩니다다음단계의군춘시에서는다층차의료보장체계를완벽화하고재택간호봉사모식을추진하며간호봉사능력을확장하고간호봉사대우를장대시켜중도생활능력상실인의재택간호난제를해결하고량질의봉사자원을기층에내려보냄으로써기층군중들의다양하고다차원적인간호봉사수요를만족시키게됩니다이와함께장기효과감독관리기제를건립하고평가기준집행상황을정기적으로검사해보험기금이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행되도록확보할방침입니다길림클라우드학교지혜교육플랫폼이시운영되면서珲春시준화진에서는시공간의제약을허물고성내여러명문학교의량질수업과선진교수방식을지역학교에도입해디지털분응으로교학의새생태를활성화함으로써학생들이량질의교육자원을공유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일전길림이성텔레비전길림뉴스류나보도에서는珲春시준화진학교길림클라우드학교자원충분히이용교학의새생태활성화를제목으로보도를진행했습니다길림성교육청에서총괄건설하는지혜교육핵심공정으로서길림클라우드학교는올해3월에시운행을시작했습니다이플랫폼에는동북사범대학부속학교를비롯한성내20여개최고중소학교의명교사자원과정품과정이집결됐습니다珲春시준화진학교교사와학생들은클릭한번으로플랫폼에접속해명문학교동시수업에실시간으로접속하고정품미니과당을주문시청할수있으며권위성적인시험지와수업자료를받을수있습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의 강대한 지지에 힘입어 준하진 학교에서는 사위 지지 주제 항목식 수업을 깊이 있게 심화하고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을 수업 준비, 수업, 학습 평가의 전 과정에 깊이 융합시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현대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전국 무명도시 건설 창구 공무례의 전문 양성을 개최해 정무 봉사 창구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하고 일선 사업일꾼들의 무명 소양과 봉사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하게 추동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정무 창구 이미지 형성, 업무 태도 요구, 정무 선전은 풍모 발현, 창구 봉사 소통 4대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됐습니다. 양성은 리론 강의, 시범 교수, 상황 모의 등 방식으로 용모와 복장, 언행과 몸가짐, 접대 규범, 소통 기계와 봉사 금기를 체계적으로 강의해 양성 참가자들이 직관적으로 레이 표준을 장악하고 실제 조상 능력을 절실히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 하남가도 각 사회 구역에서는 제때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공무 레이가 창구 봉사 전반 과정에 융합되도록 추진해 규범화된 봉사와 우량한 작품으로 정무 봉사의 무명 창구를 빛냄으로써 훈천시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날 시기 훈천시에서 주거 환경 정돈과 공공 질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데서 전반적인 면모가 효과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구역에는 애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안전과 도시의 외관 환경에 영향을 주어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단점으로 됐습니다. 일부 소구역의 앞뒤 공터와 레저 광장 등 구역에는 여전히 일부 애견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관리 통제가 결핍하면 애견 간의 싸움, 이물질을 잘못 먹거나 심지어 잃어버릴 위험만 증가됩니다. 개별적인 견주들에게는 애견이 온순하다며 목줄 사용을 거부하는 요행 심리가 있는데 이는 공공장소의 안전 최저선을 홀시하고 반려동물의 생명에 대한 수호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범한 양견 주민들에게 외출해 강아지를 산책할 때 반드시 길이가 적합한 목줄을 사용하고 주동적으로 노인, 임산부 및 아동 등 특수 군체를 피면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광범한 시민들이 서로 감독하면서 손잡고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공동으로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영전주당이부석이며시당이석이시범구당섭위원회석이인림소림이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이관신소사건을현장에서감독처리했습니다홍촌시당이부석이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당섭위원회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전시신축대상건설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5월24일주당이부석이며시당이석이시범구당섭위원회석인림소림이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이관신소사건을현장에서감독처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평생태문명사상을깊이있게학습건설하고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사업포치와성주당의요구에따라독찰귀환문제군중귀환문제자체발견문제에초점을맞추고정치적책임을견결히짊어지며문제정돈개진을단단히들어지고이관신소사건을엄격하고신속하게잘처리해실제적인정돈개진성과로량환생태환경에대한인민군중들의기대를만족시켜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반석진영안진등문제지점에서현장에서반공하고감독지도하면서문제정돈개진사업을추동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정치적립지를높이고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의정치성엄숙성과특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며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을수용하고협조하는데대한정치적자각사상적자각행동적자각을절실히강화해야합니다문제향도를견제하고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조가이관한신소사건을전부접수하고신속히행동하며감독과개진을병행하고즉시시정하며문제를객관적이고정확하게조사확인하고제때에정돈개진방안을제정해문제정돈개진이항목마다시달되고건건히착지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근본과원인을함께다스리는것을심화하고하나의사례를통해유사한문제를전면적으로점검하며관련분야까지확대해깊이조사하고부족한부분과취약점을다그쳐보완하며장기효과기제를건립건전히해유사한문제가다시발생하는것을방지해야합니다책임을단단히다지고당정공동책임한계일토이중책임및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시달하며직무태만소극적업무처리형식적인정돈개진과부실한정돈개진에대해서는엄숙히책임을추궁해야합니다

0: 박용호 등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종관생물과학기술군촌유한회사에서는 남극 크릴오일 연구개발생사 및 생물의학 대건강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진흥화 전문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고차원 전임 연구개발팀을 구성하고 산업학교 연구기구의 협동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선으로 길림성 첨단기술기업 색삭기업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 혁신으로 군촌시범구 산업의 질적 승격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중관생물과학기술군촌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생물의학대건강원 산업대상은 총 투자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2018년부터 건설을 시작했고 2기로 나뉩니다. 1기는 주출작업장, 설비용 건물, 매립형 탱크 구역, 오수처리소, 사고 및 초기 우수지를 건설했는데 2019년에 준공되어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1기 대상은 주로 크릴오일, 크릴오일 연질 캡슐, 크릴오일 계열 화장품을 생산합니다. 2기는 GMP 작업장과 과학연구사무청사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 대상의 제품은 복합형 크릴오일, 해양생물 추출물, 고체 음료, 약식 동원 표적 전달 제품, 반려동물 식품과 의료기기 등입니다. 목전 중관생물과학기술군촌유한회사에서는 중국의과대학 중국과학원 대련물리화학연구소, 할빈의과대학, 대련리공대학, 산동대학, 길림대학 등 대학교와 과학연구원과 대상 협력을 건립했고 이미 ISO 9000, ISO 22000, HACCP, GMP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2021년 회사의 크릴오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의 신원료로 비준받았는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이 원료를 비준받은 기업입니다. 5월 24일 시당위 부속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속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전시 신축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목표와 임무를 주시하며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 건설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를 전력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선으로 범해 국제 물류 창고 비축 단지 대상, 전청원 액화 석유가스 비축 운수 대상, 석일 정결 에너지 비축 운수 대상, 진흥화 신에너지 발전 동력 개통 대상, 어콩 석화 정결 에너지 심층 가공 대상, 금속 해욱 패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 대상, 화공 단지 기초 시설 대상, 국약 약재 중약재 가공 건설 대상, 안지 정란 온천 리조트 호텔 대상에서 대상의 전반 건설 계획, 안전 생산, 시공질 등 정황 및 시공 진척 과정에서 직면한 난점 문제에 대해 상세히 묘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목표 임무에 모를 받고 사업 책임을 다지며 시공 안전 최저선을 엄수하고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각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되고 투입 효과를 발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 발전의 전반 국면에 입각해 총체적 계획 전망성 있는 배치를 견제하고 대상 건설과 주변 환경 정돈, 부대 시설 보완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동시 향상을 실현해야 합니다. 대상 운영 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량질 자원을 활성화해 대상의 종합 효익을 충분히 방출해야 합니다. 토지, 자금, 인력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 건설의 경색점, 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고수준의 대상 건설로 훈촌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부응해야 합니다. 리조휘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일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 학전아동 학적 관리 방법 시행이 사회각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전국 통일 학적 관리 제도를 건립해 학전 교육 관리를 갈층 규범하고 학전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해 학전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절실히 보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0: 방법은 학전아동의 학적 건립과 변동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전아동에 대한 전과정 규범화 관리와 정기적인 학적 검증 제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방법은 유치원과 현급교육행정부문이 학전아동의 학적 정보를 제때 확인 인정해 학적 변동 정보의 정확성과 학생과 학적의 일치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적 정보 관리 방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방법 규정에 근거하면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은 요구에 따라 학전 학적을 반드시 건립해야 합니다. 학전아동 학적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을까요? 이에 훈추지 교육국 학적관리 책임일꾼은 이렇게 해독합니다.
1: AI 기술 디지털 본능 특수교육 지원 수업 활동이 일전에 훈추시 특수교육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0: 활동은 장촌시 특수교육학교, 농안현 특수교육학교, 사평시 용문학교 등 성내 여러 유명 학교의 특수교육 골간 교원 단체를 초청해 변경 지역에서 교육 지원을 전개했습니다. 이 기간 특수교육 골간 교원 단체는 훈추시 특수교육학교의 정보기술 건설, 디지털화 교수 응용 현황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변경 특수교육학교의 디지털 교수에서 존재하는 부족점과 발전 수요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량질의 공개 수업도 전개하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심신 특점과 학습 규율과 결부해 지능화, 개성화, 정밀화된 혁신적인 특수교육 수업 모식을 선보였습니다.
1: 연일 군주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시구역 내 불법 주차에 돌출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 주차 전문정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차 혼란 현상을 바로잡고 도시 문화를 지켜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원활한 도시 도로 교통 환경을 전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전문 정돈 행동 가운데서 훈춘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교육과 처벌, 정돈과 유도를 병행하는 원칙으로 정밀하게 힘을 내고 전 구역을 피복하면서 지정 지점 당직 플러스 류동 순라 카메라 단속 모식을 취해 중점적으로 시구역 주요 간선도로, 상권시장, 뒷골목 등 구역에 대해 자동차 불법 도로 점유 주차, 역방향 주차 등 위법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권고 이동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내심히 설명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동을 거부하는 불법 주차 차량에는 법에 따라 불법 주차 고지서를 부착해 엄격 관리, 엄격 단속의 고압 태세를 형성했습니다.
1: 훈추시 참가자 만족향 동강자촌의 전무량전을 바라보면서 추념재배 전업농장 농장장 류추념은 희망에 찬 풍작의 미래를 그리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 부족 상황에서 지금의 규모화 경영에 이르기까지 홀로 경영하던 때로부터 100여 가구의 농어를 이끌고 치부의 길에 오르기까지 류추념의 농경의 꿈은 길림성 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의 금융호황을 떠날 수 없었고 당과 국가의 해농 정책을 더욱 떠날 수 없었습니다.
0: 2013년 흙토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류추념은 훈추시 추념재배 전업농장을 정식 등록 설립하고 규모화 재배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기 각종 난관에 부딪혔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농작물 재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토지 양도, 종자, 비료, 농기계 구매 등 모든 분야에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경영은 담보물 확보가 어려워 자금 조달이 힘들고 비용이 높은 문제가 생산 확장의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고민에 빠진 그녀에게 길림농업담보회사의 해농 정책이 단비처럼 다가왔습니다. 해당 담보 대출은 추가 담보물이 필요 없고 심사 처리가 신속하며 비용 부담이 적어 자금 조달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과다하며 담보물이 부족한 등 핵심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확보한 자금으로 토지 양도를 진행하고 량질의 벼 품종을 도입했으며 현대화 농기계를 구매해 규모화 재배에 관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여 년간 길림농업담보회사의 지속적인 호황하에 류추념의 농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농장의 재배 면적은 800헥타르에 달하며 주요 생산 품목은 량질의 벼, 옥수수, 콩잎입니다. 벼와 게의 공생 재배 모식을 혁신하고 보급해 본토의 량질 입살 브랜드를 육성했고 재배 가공 판매의 일체화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에 농장의 벼 연간 산량은 7,000톤에 달했고 연 생산액은 3,5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온라인 판매액은 1,2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주문 농업, 기술 지도, 위탁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함께 흙토지에서 풍요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3: 这公主跟马娘娘上天灾庙那儿去了。先问这衣冠，田将军怎么样？ 我想跟他说两句话行吗？
2: 大夫一听敢抗旨吗？这才把田在彪扶起来，又用了药，呼唤半天，花腔太饱，这才把眼睁开，恍恍惚惚一看，前面站的是谁？花枝招展，金紫金铃，把眼神对准了，这才看出来是朝阳正宫马娘娘和公主。田在彪这个人最有知识，自己是当臣的，在这躺着，君主在前头站着，这像话吗？一咬牙，撩被窝就要下地。马娘娘满面陪笑，把他摁住：“将军，不要动。哎呀，我听说你身受重伤，为国尽忠，着实不易呀、啊。哀家我太心疼了，扎在你身上，疼得我心上。孩子，你可疼死哀家了。”他哭开了。田代表不知道是假的，很受感动。其实这马娘娘是疼韩金虎，要挨刀了，哭罢多时，把真话说出来了：“田将军，我有一事相求。”“娘娘，有话您自管吩咐。”“哎，我们那个驸马韩金虎是个混蛋呐、啊，什么事儿也不明白，也不知道什么原因，他想扎你一枪，这事儿让别人发现了，主公为此事十分震怒，非要杀他不可。满营众将谁求情，主公也不答应，怎么办呢？”我说：“将军啊，不有那么句话吗？大人不见小人怪，将军额前跑下马，宰相肚子撑开船，又倒是大人办大事儿，大笔写大字儿，你呀、啊、别跟这驸马一般见识，我求求你，能不能给主公求个情，留驸马一条命在，不但韩金虎感念你，就是哀家也忘不了将军的好处。”公主一听也哭开了。田代彪一听，哦，这事儿，韩金虎这小子还要扎我，简直太不是东西了。但是又一想，不管怎么的，娘娘来求了一回，我不能驳她的面子，还就得这么办。如果说真把韩金虎杀了，往后娘娘、皇上、公主都得恨自己，这活还能干得了吗？这官还当得稳当吗？就是我当了老百姓也过不安定了。再者一说，冤仇宜解不宜结，自诩他不仁，不许我不义。这小伙子想到这儿，点头答应：“娘娘放心，我不知此事，既然是知道这件事儿，一定当着主公前去求情，如果求不下情来，我宁愿死在万岁的驾前。要好孩子，你可真懂这事儿。”田代表走不了啊，用软床抬上临时的弯弓。朱元璋一瞅，这怎么回事？这怎么把担架抬到殿上来呢？一看是田代彪，放在龙书案前面。朱元璋转过桌子，哈下腰：“爱卿，你怎么来？”哎呀，田代彪点点头：“陛下，臣有一事相求，您饶了驸马吧。如果非把驸马杀了，臣我也不活了。”这可是朱元璋没想到的事儿，很受感动啊。 但是朱元璋一想，这怎么回事呢？看了看旁边的老婆子，知道他是出的点子，心里明白，嘴不能说。一想这面子我得给，本来他又没心杀韩金虎，马上顺坡下。好啊，孩子，就冲着你的份上，我把他饶了，换个别人求情，我是一定不饶。来啊，把韩金虎放回来。长茂一听个气坏，心说田代彪，你撑的你啊，你装什么老好人？这种混蛋啊，留着他干什么呢？哎呀呀呀，那意思，等着田代彪好了，非跟他算这个账不可。但是长茂又一想，大概田代彪有为难的地方，就这样把韩金虎放回来了。这韩金虎魂都废了，没想到还能活，跪到朱元璋面前磕头雅下金钱四位名，主公饶命，臣感恩不尽，主公我太受感动了。你哭什么？你按你所作所为，朕绝不饶恕。多亏那田爱卿苦苦求情，带着命来给你求情的，我这才把你饶了，你还不过去感谢田将军？
3: 这么回事？
2: 韩金虎这小子的心也是肉的，
3: 他一想，这田大彪还不错呀，
2: 居然能给我求情。他来到担架的旁边，撩一步的跪下了。田将军，我不是人，我说人话不办人事，吃人饭不拉人屎，这回我算长了教训了，没想到您跟我不是一般见识，不跟我一样，我太受感动了，我磕头了，我给田代彪还磕仨头，大伙一见是啼笑皆非。不能让田代彪老在这待着，软床搭回后院，这一场风波就算过去。明眼人看得清楚，官像官，吏像吏呀。不管怎么说，当皇上的得像个东床驸马。有很多人心怀不满，这韩金虎不是没死吗？留着他，往后这个事儿越来是越多。他跟着国舅马兰、马娘娘结成一党，专门跟这些功臣作对，这是后话，咱暂且不提。紧跟着一件好事传来了，元帅徐达从正定府引兵前来会师。朱元璋一听徐达来了，亲自出城迎接，把中山王接进白羊关。徐达在哪儿来呢？前文书咱们说了，8月15占领燕京，根据计划两路分兵追剿大元。刘百温领着一部分人，徐达领着一部分，徐元帅手下战将100名，大兵30万，在这几个月当中捷报频传，现在把燕云16州晋南，也就是山西南部、甘肃天水全都收复了，把元人撵出了雁门关、玉门关、嘉峪关，直撵到大西北，有一部分赶出了万里长城，收复大片的国土。徐元帅一看差不多了，知道主公在天荡山跟元人对敌，恐怕人单势孤，这才引兵来会师。相见之下，众人无不高兴，盛牌宴在此祝贺。 酒席宴前，徐达就把几个月的经过向主公和军士说了一遍。朱元璋呢，把白羊关的事情对徐达也讲了一遍。明夜晚间三更天，里营外合，大破天荡山，救开明王常遇春。现在万事俱备，只欠东风，元帅来的正好。现在我们兵也多了，将也多了，胜利的把握就更大了。军师刘伯温把令旗令箭交给徐达，徐达再三谦让，刘伯温执意不从啊，你是大帅，你就得分兵派将。元帅徐达没办法，接管了大印，当夜晚间就做好了安排。取天荡山一共兵分三路，左路让八百哪吒命波镖，二王千岁胡德海，反哪吒胡德济，野人熊胡强率铁甲兵五万，在左翼出发，右翼让雌雄眼无敌将常茂、金锤殿下朱穆英、坏小子丁世英、蓝面瘟神小将军于宝，连驸马韩金虎领兵五万从右翼，正面是元帅徐达率领八黑十二红、五彪八猛、英雄上将七十余人从正面捉拿元顺帝。当夜晚间都吩咐完了，到了第二天，生死存亡的关头啊，明营的大兵十五万排列在天荡山下，光火炮就集中了450多门。在元末明初的时候，中国的武器那相当发达了，大炮的威力那就不小了，一般大战场离不开这种重火器。另外还有一种火枪，也叫二人台，装上沙子，后边搁上火药，用火一点，咚，一打一大片，那比那刀矛又进步了不少。但是毕竟啊，这种东西有限，所以在常规战争中还是以弓箭刀矛为主。这三路大兵全埋伏好了，专等中军的信号。这一天晚上天黑的跟墨染的一样，伸手不见五指，对面几乎不见人。明营的军兵左背上都带着块白布以示区别，别等混乱的时候自己人把自己人伤着。火把先不点，灯笼都照成黑布，那战马也好像懂事似的，连一个叫唤的和剁的皮儿的都没有。元帅徐达立马看着天荡山，就见灯火通明，离远处看好像天上的繁星一样，一闪一闪的，偶尔能听见援兵巡逻放哨的声音，等啊等啊，等报时刻的军兵到了马前，报大帅，时间到了，放火箭，点炮，一声令下，那是如山倒，耳轮中就听见啪啪啪，嚓嚓嚓嚓，三支火箭是凌空飞起，在夜空中画了三条火线呢。紧跟着明营470门大炮同时怒吼起来，啪啪啪啪，咕咕咕， 炮喷着火舌，把大地震得颤三颤摇三摇。150,000军兵同时大喊：“杀呀！冲啊！”天崩地裂一般就冲向天大山。这一场空前的激战，这是有史以来所罕见的，也是元末明初第一次大战，元人也喝出去了，花了100,000人的力量，双方面就展开了肉搏，你死我活的斗争啊！元顺帝要败了，江山就没了，明英要不把他打倒，全国就难以统一，谁都懂这是最后一战，所以两方面打起来都十分卖力气，双方不断有人倒下去，是伤亡惨重。这么大的场面咱们难以描绘，就得一路一路的说。咱们单说长帽的右翼，他带着几位磕头的小弟兄，领铁甲军5,000杀奔大元的联营，等着一接上手，长帽乐的：“哎，这打仗才过瘾呢！”把禹王大槊抡起来，五众乌飞是左右开花，气球咔咔噼啪啪咔叮当叮当噼啪，哎呦哎呦哎呦，一揍就是一片。往前一闯一溜胡同，往后一退一溜胡同，把元贞打的是死尸翻滚，撇刀扔枪，简直是抵挡不住。他们一鼓作气就冲到天荡山的山根下头，再有一段路就占领了天荡山。哎，正在这么个时候，耳轮中就听见对面一声炮响，伏兵四起，灯情火把，量子幽松照如白昼一般，扑棱棱，门旗往左右一分，闯出一匹战马。借火光看得清楚，马鞍桥上端坐一个出家的老道。就见这个出家人跳下马来，平顶身高1丈挂0，细腰梁，宽肩膀，这人好像没肉，皮儿包着骨头，跟个骷髅成精一样，头上戴着9两道金金簪别顶，脑门上安着块无瑕美玉，借灯光是闪闪发光，身穿灰布道袍，白虎领，白水袖，腰系水火丝绦，胖袜，开口的道鞋，在背后背着一把古香古闪的宝剑，手中端定铁拂尘，长得奔着头，窝口眼，那俩眼睛跑里边去了，你不注意看就俩黑窟窿，仔细瞅像鬼火一样一闪一闪的放光，鹰钩鼻子，灵鹫嘴，刻下一部黄焦焦的胡须。在前文书咱说了，这个老道谁也惹不起，人送超号北昆仑，火龙道长叫张天杰。田代彪会过他，这是四宝大将驼金龙的老师，在北省一带著了名的武圣人，练武术的祖宗家，也不管打靶是卖艺的，也不管哪门哪户， 要提起张天杰来，都得报。